0: 네, 맥주장 저희는 네보.
1: 라포아나 포르낭 리툼 렝시카 카타르 피게룬 투와 에 담페야 지르펜 아르지 롱탄루 아돈투 가르빌룬 바리 마자이 메강 뎅알롱 키줏 시엘룬 아르지 익시나 렌싱 인티게룬 니후 알룬 가총비르 앙데